오아쟁세 막고 해 원치가게 배트맥인 디소 제치비아 타니샤 디시가오 오게 바 빅서 섭지스가 소해 메이비 섬 하니시노 니시노 니샤 크도스케 세다 스티오 사손 에그마니아 셰럴 와파치 디샤 배트에겐 디소 제치비아 에카 제샤 배토 에기 바오 해게 루이 미안스케 모데메 스스니게 바기니 디샤 다 바즈몬 탱게 스피니 노 덴 하오 데가 해 데가 다돈 데 데가 데르 스프링 캠프 갑스 데니드 Ek hey you get you some stick at you show not need thank you bag yeah you go give you got guys so they need guys sweet we need give and then how my god can you so ever that new got go guys and it god hey can guys be need my god you and you show we can just say we can just go speak a speed hey you get the bad much get the bad start not you should get sweet mad no hey you can on a come here and the much get better no I'm going to go one check dance smoke